0: 아래 쪽, 난, 로스터 보러 가야 돼, 로스터 보러 가야
1: 돼. 비야, 또야! 뼈, 왜 이렇게 나빠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우야, 아구 라 그날.
0: 저뼈 아무 아빠 니 로.
1: 야, 올라 이끼
0: remok
1: 이끼 야.
0: 올라 remok 이래. 탕안구 양 탕안구 로.
1: 디 니가 나 다치 로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끼 야.
0: 이끼 간 디노 랑 타올 모. Happy birthday, Yang. Tapi adik kapan suki ya, Yang?
1: Apa tuh, Yang? Gue mikir kue.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gak tau, Yang.
0: Moga-moga adik bisa di luar negeri ya, balik ya, suki terus di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, Yang. Happy birthday.